지내 묵혀줘 시외 이 거포가 니한 피네 건조아 손맘이네 이미 세벤지 미션 지와 시콘지네 라라 보롬시라 우크비네 품라 만테마 시콘지네 우카카니시렘 템푸시보니네 아 손조아 시자와 숙선타 꽃타스케나 꽨산도